사이 아하 큰일 난 게 캐야 하이 무식한 난 무시대한테 아 왜 쉽다 가을대가 아 왜 무식한 난 무시대한테 아 왜 쉽다 가을대가 아 왜 무식한 난 무시대한테 아 왜 쉽다 가을대가 아 왜 무식한 난 무시대한테 아 왜 쉽다 가을대가 아 왜